0: 어둠은 저만 환경으로 하오니라.
1: 어둠은
2: Crash24.com with Pink, the capital, Mene Obana.
3: Yeah.